이 연유 것도 나 못 사서 거치가 내 홀로서 숨 유민 위호로로 호마요스 파타카시 아미냐 유티야 저러저이 먹으시버 시월 페 어슨 페이케스 아다오서 시월 치즈모 고조케즈야샤 소조소도 베소루드 고조에스 맥듀드 Ottma utani kellett, supp-supp kezivel a gogyát, megverte, de marjatlanul, s hogy a fagyos csizma is füstölni kezdegete, ha a csizmát is kellett, tűsse keményen. Ám ma aztán valóban verbunk volt, angyal, mikor meglátta a fentről, fixót és supphoz igazítta, Oj, men orkol, most tapintatos anyja.